0: 我是陈嘉熙，每日同你多乐飞。
1: 人海茫茫之中，我哋好多时都会揾到好好嘅朋友同我哋交心。当然我哋都会遇到一啲人对我哋唔好嘅，有好有坏啦。只要遇到有一个好嘅，我哋都仍然对人性有信心。买大未必开大，但係我哋仍然都会去搜寻对我哋好嘅人。迎环首期梁汉文。
2: 别让我遇见活在化石再重生的恐龙，别让我遇见坐在怪物背上那个牧童，就让我十到十六岁后以为